0: Nanook FM 빌레사루틴
1: 룸미 지부르 카테덕복 지부리 암마삭 아후시포타 투비에니 셉템바 바퐁아눈 누엔머서빠수아카삭 이라쿠타리눈 타마눈 으깜마슈이 시우시나르투믹 이시슈티살릭 투니아소카삼마 마르룽마르마르 핑아숭마르마르 미유 넬마쿠타 시세마니트 아퐁 깍깍퉁아눈 이라치욧 우키옴만나 누타유세풋 가비티타각 르케 유렛 암마타르파롬니니 키투니니아비 키세루 이루어사테깜너썩 메깟 가비타르피엔 히스티탈릭 우누이 타마사르푸너 핑아슈누 이시슈티세네 피시시마슛 아콩난니 마키티소카르타사악 지부리 울루인너니 탈리마카깍 암마르타사악 위켄트 미루 넬루나쿠타카 아자치눋 амматсаллуним тивуними такус
2: уннуанарсуумми каакуйулерпит имадууни тутавенниуумерпит
3: ах тассалуми кюлискапимит токара
2: аюнни лахналунгилиу климакиорски уннуанаагалуарту аллиуссисиннаасо питтеқерисут сутаванни типсит мамакуютту юм юмми алларпассуиллу лима